0: 저는 사비 테네시 토니 베이커 로버트 톰 6396.
1: Well, sir, copy one more.
2: 103, what's your traffic?
1: Copy another tag.
2: Traffic.
1: 244, Baker Queen, George, George.
0: Lady.